0: 매나
1: 유리왕에도 은이대 한국 말이다 아지 와자 고코로 겐키나 미라이에도 つなげます 오야코 3대의 가마보코야 사사케의 手技笹かまぼこ
2: 3時です。